자, 그 모든 수령. 매일 예를 Y'all feeling good this evening? Put your hands up, y'all. Put your hands up to the sky. And we gonna clap. We gonna.